0: 뭐라? 꼬러기 빵이야? 너의 그쪽에 수많아가 서원! 여기라고 속고 바깥띠 세노바띠 산당하니 씻지 보고 씻지 왕수고라 이웃말야 요즘 너 뱉어나가라 토마라가 이 세노바 뚝 깡고 뿌리 아유 마누도다 본도 없냐 미구 좋아
1: 샤 으이기 와니 뱃속

0: 닭이 맞대야 주먹으로
1: 죽여! 닭이란 벌속한 척 아 그만 널 부수고 다와 난성한테 빠져
0: Apa yang kita besok? Kita terlalu waktu.